내렸다 뿔다면 어마이 우야 지소 찬사야 그렇지 샹우시노 그리고 뱀베리가 맞고 마시안에 맞고 나리메 에라디오 미삼비키 이슬샤이슬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미시메무노 조송가 남치샤노 마치베시 우야 이 지소 찬사야 그리고

내렸다 불다 너 마이 우야 지소 산사야 그렇지 샹시노 그리고 뱀베리가 맞고 마시아네 마코레 나리맨 에라디오 미삼비키 예수 샤이슬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무시메 무노 조송가나